좋아. 오늘은 취하고 싶으니 제발 말리지 마. 뭐든 좋아. 뱃 새끼가 술 마시는 건 사실이지만 취하지도 않은 버틸 수가 없어. 모두가 달리는데 왜 나만 여기 있어.